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미망키 너를 그리며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혼자일 때와 누군가와 함께일 때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다 해도 서로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삶의 한 구간을 함께 걸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지도요. 토요일 아침 그 소중한 동행이 떠오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보내드렸습니다. 리차드 용재원일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92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도 무탈하게 만나게 돼 감사하네요. 은매, 볼매가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은매는 은은한 매력 그리고 볼매는 볼수록 매력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면서 출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은은한 매력 볼수록 매력 그리고 또 화끈한 매력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지 노르먼디가 주연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화끈하게 보내드립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노르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09번님 사였는데요. 28년 사용한 세탁기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쌓여있던 먼지를 치우느라 베란다에서 새벽부터 청소 중입니다. 힘들어 커피 한잔하면서 귀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잠시 쉬는데 얼른 또 시작해야겠죠.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청소도 힘드네요. 정원님께서 힘 좀 팍팍 불어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청소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중노동이죠.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너무 급히 하지 마시고요. 시간 천천히, 뭐 급할 거 뭐 있어요. 천천히 쉬엄쉬엄 하시면 되죠. 또 음악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음악 틀어놓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들어간 한자어는 들으면 다 좋다. 그 중에서도 변심에 특히 마음이 가는 것은 내가 성심이나 진심을 덜 믿는 사람이라서일까? 사람이 자기 마음 바꾸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옆에서 설득하고 위협해도 잘 안 되는 것이라 더 놀라운 것 같다. 복수심에 들끓던 사람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의 변심만으로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고 집요하게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한순간 허무감을 알아차리고 미워하기를 그만두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다른 어떤 동기를 목격할 때보다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폴 오스터의 보이지 않는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머물렀다.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어색하고 굼뜬 태도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어떤 마음은 내 마음인데도 어색하고 마음까지 다가가기가 한없이 느리지. 그것을 어색하고 굼뜬 태도라고 쓴 게 좋았다. 어색하고 굼뜬 태도로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래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보다는 굼뜨고 천천히 다가가는 사람 쪽이 좋은데 아마 그것이 내가 사는 속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변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휙휙 빠르게 돌변하는 모양이 있는 반면 더듬더듬 꾸물꾸물 변하는 모양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많은 순간 역시 변심의 순간이다. 내내 이렇게 믿어왔다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달라지는 순식간이 놀랍고 기쁘다.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떤 성격의 사람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오다가 한순간 그런 사람과 훌쩍 친구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을 때, 이렇게만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뜬금없이 정반대의 말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거라는 예감을 하곤 한다. 앞으로 기다릴 일이 있다는 면에서도 변심은 내게 좋은 두근거림이 된다.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될 때도 있고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할 때도 있다. 타인이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나를 관찰할 때와 비슷하고도 다르게 짜릿할 것 같다는 마음에서다.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스스로가 마음을 바꿔먹기를 기다리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은 고작 그 정도인 동시에 아무래도 너무 많이 바라는 일인 것이다.

손 이별 보내드렸습니다. 이주한의 트럼펫과 손성재의 색소폰, 임미정의 피아노, 김민석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김화진, 황유원, 정용준 등 10명의 소설가, 시인, 번역가들이 함께 쓴 책 나만 아는 단어 가운데 김화진의 글 변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번 정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 편이신가요? 저자는 변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전 처음에 변심해서 저는 변심하면 일단은 좀 부정적인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 것이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런 변심에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오랫동안 믿어온 것,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경험,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던 사람과 훌쩍 친구가 되는 순간, 그런 변심의 순간은 오히려 나를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자체가 두근거림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아침 운동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의 마음만큼은 부디 변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939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배송 근무하다가 우이천에서 잠깐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천이 정말 맑고 깨끗하네요. 들리는 음악과 하천 흐르는 소리가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평온한 음악 들려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맑고 깨끗한 하천에서 또 그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음악 들으시면 참 좋죠. 음악이 뭔가 자연의 소리랑 섞이면 참 아름답게 들려요. 뭐 새소리나 이런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과는 참 잘 어울립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 자, 이어지는 곡은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민요입니다. 포카레카레아나, 우리에게는 연가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선율이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이 노래, 그리고 뉴질랜드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뉴질랜드의 민요 포카레카레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기리테 카나와와 뉴질랜드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아,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ßen in Heiligenstadt. Heiligenstadt입니다. 하일리겐슈타트에는 오래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일리겐슈타트는 빈 북부의 오래된 마을이에요. 무엇보다도 1802년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이 머물면서 유명한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긴 곳으로 음악사에 아주 깊이 새겨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변이 참 아름답거든요. 한적하고 베토벤이 산책을 했었던 그 길은 베토벤강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강은 우리나라의 강이 아니라 독일어의 강인데 산책로, 길이라는 작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베토벤강. 근데 이 노래는 베토벤의 고뇌보다는요. 오래된 호두나무 아래에 켜켜이 쌓인 추억과 고향의 풍경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과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비널리트 특유의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로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ßen in Heiligenstadt. 하일리겐슈타트에는 오래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ßen in Heiligenstadt. 오래된 호두나무가 저 Heiligenstadt에 서 있네. 아, 저는 이 분덜리히의 Wiener Lieder 들으면서 정말 이 분덜리히의 맛깔나는 노래에 감탄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슈만의 뭐 시인의 사랑이라든지 베토벤의 가곡 뭐 Ich liebe dich, Adelaide 이런 정말 정통 독일 가곡들의 그 기품 있는 목소리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정겨운 Wiener Lieder 리트들을 얼마나 맛깔나게 부르는지 아, 또 내가 알던 분덜리히가 아니네. 근데 정말 아, 어떤 음악이든지 그 음악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가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5225번님 사연인데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작년부터 아름다운 당신에게 1인이 돼서 아침에 가게 나오면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언제였을까요? 이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얘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변심. 클래식은 뭐 지루해, 내 음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변심은 참 긍정적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 보내드릴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 보내드렸습니다.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하면 핫하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퀸.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오늘 1부 끝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문 52 가운데 화려한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보내드립니다.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0: 마트 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서툰 고백,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6: 서울.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1: 유동골뱅이,
1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2: 관자유.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문호 1회 1번 B플랫 장조 사냥 가운데 2악장 미뉴엣 하겐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997번님 사연인데요. 베란다 창문으로 보이는 초록잎들이 바람결에 춤을 추네요. 상쾌한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렇게 자연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냥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음악의 마법.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들어주세요 주인님 시뇨레 아스콜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그리고 롤란드 뷰어가 지휘하는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포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 시니오레 아스콜타 들어주세요 주인님,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롤란드 배우가 주연은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9380번님 사연인데요. 60이 넘은 여동생과 휴양님으로 1박 2일 여행 와서 숲 산책하며 같이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하며 눈물 찔끔 치유의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이런 시간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뭔가 늘 하던 일상 얘기, 막 근황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로 항상 만나면 시간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꺼내기 어려웠던, 뭐 어렵다기보다 또 조금은 꺼내기 뭐 민망하거나 기회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 눈물까지 찔끔 하셨다니까 어떤 속 깊은 이야기였을까 하면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구나 싶네요. 더더군다나 휴양림에서라뇨. 너무 좋습니다. 자, 아름다운 음악 보내드리고 싶네요. 율리안 볼컴의 우아한 유령 듣겠습니다. 레온 플래시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Graceful Ghost Wreck 보내드렸습니다.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이죠. 첼로 선율로 한번 들어보시죠. 미조구치 하지메이 첼로 연주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미국식으로 발음해봤습니다.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을 미조구치 하지메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948번님 사연입니다. 김치거리 사와서 막 일 시작하려는데 믹스커피가 땡깁니다. 달달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믹스커피 땡길 때 있죠. 네, 달달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하시고요. 자주는 드시지 마시죠. 믹스커피. 9379번님 사연인데요. 아까 전에는 9380번님이었는데 하나 마이너스에서 9379번이네요. 신기합니다. 커피 한 잔에 사과 한 개 깎아 땅콩 버터에 찍어 우걱우걱 먹는데요. 음악은 저기 가본 적도 없는 어느 유럽 골목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듯하네요. 우걱우걱 하면서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하셨어요. 사과에 땅콩 버터 많이 바르면 좀 그런데요. 아주 조금 떠가지고 콕 바르고요. 거기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사과 먹는 것보다 다양한 향이 입안에서 이렇게 풍미 돌면서 참 맛있더라고요. 우걱우걱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과를 드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곡이요. 카에타노 벨로즈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음악이었고요. 카에타노 벨로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6607번님, 차에 타서 정원님의 라디오를 딱 틀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좋은 음악과 글 덕분에 오늘 하루도 더 풍성해지는 듯해요 하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죠. 음악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저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 가운데 아름다운 제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보르페스에게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6470번님 안녕하세요. 저 자아비판합니다. 그동안 너튜브 쇼츠에 빠져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기를 등한시했네요. 할 일이 쌓여 있어도 쇼츠를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신 차리고 김정원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 쇼폼 이거 안 돼요. 이거 정말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저도 봤더니 이게 보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뭐 개중에는 뭐 유익한 정보도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쇼폼 만든 사람도 결국에는 이 보는 사람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만들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자극에 빠지는 거는 정말 중독입니다. 적당히 하시고 딱 끊으세요. 만약에 이게 너무 재미있으시면 시간 정해놓고 보세요. 안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맨날 뭐 광고에 빠져갖고 쓸데없는 충동 구매하게 되고요. 아니면 자극적인 거 보면 그 장면 계속 머리에 남게 되고요. 안 좋아요. 아름다운 당승이에요. 훨씬 좋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들려드릴게요. 작품은 60일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지노 프란치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61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치스카트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라쿠카라차 멕시코 전통 민요죠. 집시 베가본드의

라쿠카라차, 1910년대 멕시코 혁명 시기에 크게 유행한 전통 민요 보내드렸습니다. 집시 베가본드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

0: 숲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은요,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디장조 작품 39의 이 폴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입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배달 앱을 켜고 치킨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배달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도 하고요.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왔는데 엥? 현관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없는 거예요. 네, 배달 사고 아니고요. 이게 진짜 배달 앱이 아니기 때문이라네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배달 앱이 유행인데요. 말하자면 소비는 하지 않고 소비를 경험만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나요?

호호, 장난 삼아 해봤는데 의외로 효과 괜찮은데요? 덕분에 습관처럼 시키던 배달을 줄였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요, 가상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험 찐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한집 한집 총알 배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받을 준비 되셨나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 나갑니다. 슬리버 중에서 유비포티 Can't Help Falling in Lov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4: 전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곡 듣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네요. 두 곡은요, 영원히 오드리 헵번으로 기억될 곡이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에서 문리버. 앞서 들은 곡은 하지원, 연정훈 주연의 우리 영화죠. 키다리 아저씨 중에서 포스터의 꿈길에서였습니다. 영화에선 주인공 영미의 테마곡처럼 쓰였어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도 잘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9786님, 강희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봐요. 편찮으신 엄마 배려, 고향 다녀오는 시외 버스 아니에요. 좋은 음악 감사해요. 고향의 바다도 함께 보내드려요. 와, 다녀오시면서 저희 생각하신 거예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코발트빛 바다색이 정말 아름답네요. 9786님 마음처럼요. 어머니도 꼭 그 마음에 보응을 받아서, 네,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이렇게 혼자 편찮으신 엄마 뵈러 갈 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또 최영음이 좋은 벗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좋네요. 이진선님, 강디 즐거운 주말인데 일 나왔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일이 더디다 보니 주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며 기운 내겠습니다. 저처럼 주말에 잔업 나오신 직장인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오, 우리 이진선님 너무 멋있으시다. 발음은 왜 이런 거야. 멋있으시다. 멋있으시네요. 오,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성실하시면서 밝으시니 직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실지, 네, 기대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밴디츠 중에서 빌 위더스, 저스트 투 오브 어스, 다운 이드 러브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포 원스 인 마이 라이프.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신청곡 두곡 이어드렸는데요. 물방울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면을 먹고 왔다니 급 한겨울 감성이 돋네요. 한여름에 듣는 원스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 봅니다. 원스 Falling Slowly 청해 보아요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네, 원스는 짱구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한여름에 듣는 Falling Slowly 어떠셨어요? 색다른 느낌도 들고 좋네요. 앞서 들은 곡은 Walk to Remember, 맨디 무어의 Only Hope. 이 곡은 하둥이 엄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청곡 이어갈게요. In Must Have Been Love 8887님 청하셨고요. 4486님 30년 지기 촌놈 삼총사가 등산하며 함께 듣고 있습니다. 춘재가 할아버지가 됐다며 한턱 쏘기로 했어요.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 평생 혼자 살 거라던 놈이 장가도 제일 먼저 가고 할아버지도 제일 먼저 됐네요.

이런다잖아요. 꼭 안 간다던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네, 빨리 가고 싶다 노래하던 사람들은 조금 늦게 가고, 아니 그런 사람들도 먼저 가긴 하는 것 같아. 여튼 너 이제 손주 자랑할 거면 돈 내고 해라. 삼총사 주제가 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삼총사 중에서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 스팅이 함께했죠. All for Love 들려드릴게요.

6536님, 요즘 극장에서 싱스트리트가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오래전 딸과 함께 극장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딸과 함께요? 오, 멋있다. 그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에 왔어요. 싱스트리트에서 한 곡 부탁드려요. 해서 꼭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서 M의 팝뮤직이었습니다. 티엄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나비엔.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9: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커플로 살아남기 중에서 존 웨이트의 미싱 유 띄우면서 전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집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침대 계속 누워있고 싶다. 소파에서 나 일어나기 싫다.
1: 주말을 기다려온 우리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 아마 소파와 침대와 무라일체가 돼서 뒹굴뒹굴 하는 거 아닐까요?

수직으로 꼿꼿하게 버틴 시간을 지나 수평으로 맞이하는 토요일 얼마나 좋아요. 바닥 굴러다니는 아이들 오늘 흐뭇하게 좀 봐줍시다. 아, 너도 주말에 충전 중이구나. 몸도 마음도 뒹굴뒹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토요일 보내볼까요?

러브홀릭 놀러와. 어떻게 편안한 자세로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또 이 얘기하면은 언니 오빠들이 이놈 하실 텐데, 점점 편안한 자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계속 몸을 바꿔줘야 되지. 한 자세로 있으면 그렇게 힘이 들고, 누워도 힘이 들고, 앉아도 힘이 들고, 서도 힘이 들고, 그럴 땐 음악을 착 깔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김연우 꽃보다 남자 김현철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셨어요. 5436님이 저도 소파에 앉아서 여유 부리고 싶네요.
1: 아, 또 우리가 주말에 주부들은 오히려 더 바빠요.
0: 빠져요. 김치찌개, 오이, 부추, 무침.
1: 오이, 부추. 아, 오이도 맛있는데 거기 부추까지 먹으면 식감이 그냥.
0: 감자채 볶음. 아,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진미채. 사실 이게 별반찬 아닌 것 같아도 있으면은 게다가 맛있어? 아유, 밥도둑이죠. 1699님 오전에 사부작 걷고 들어와서 한바탕 시원하게 샤워하고 대자리에 누워가지고, 와, 대자리 진짜 시원하죠. 수영 씨 라디오 행복하게 들어요. 점심으로 열무 비빔국수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어.
1: 열무 비빔국수?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집에 열무가 들어온 게 있긴 있는데 걔가 지금 어떻게 됐을래나?
0: 5374님 인천 송도에서 강남역 가는 9200번 버스에서 수영씨 목소리 들려요. 근데 기사님 소리가 좀 작은데요.
1: 그것은 안 돼요. 또 크게 하면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5374님이 듣고 싶으면 어플 깔아야 돼요.
0: 어플 깔고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656님이 신청하신 화사 마리아 청아 롤러코스터.

김종국 이 사람이다. 케이윌 가슴이 뛴다. 434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397님이 저는 지금 빵의 도시 대전으로 빵 사러 가요. 차에서 레인보우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 수영 씨한테 그 빵 사러 간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 예? 저한테 제가 돈 드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한테 아니 이 남자가 저랑 매일 방송 듣더니 뭐 수영 씨가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나 봐요. 수영 씨는 저 멀리 있는 우리의 별 연예인인데 말이에요. 아유, 그나저나 늦어서 망고 케이크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저는 전혀 몰라요. 거기에 사러 가본 적은 없는데 빨리 떨어진다고 하대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맛있는 거 한번 누려보시고, 그리고 다른 케이크 사서 망고 사가지고 얹어 잡숴봐요. 그리고 우리 그다 하나 다 못 먹는다고. 우리가 이제 늙어갖고 다 하나 다 못 먹어요. 어쨌든 저한테 빵 사러 간다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들국화님, 딸과 손주들이 무물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 해가지고 무 큰 거 5개 사다가 남편이 씻고 아들이 썰어서 담그고 있어요. 저는 밀가루 풀 쓰고 생강 다듬어서 갈아서 양념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너무 덥네요. 바람 쐬고 가고 싶지만 손주들 만나게 먹을 생각에 열심히 담깁니다. 아, 그 나박김치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맛있으면. 애들이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너무 맛있게 하면 그런 이런 불상사가 있다니까요. 맛이 적당히 있고 그래야지, 너무 맛있고 그러면 계속 김치만 담근다고 말이에요. 쪼꼬님이 신청하신 이승열 나라, 8583님이 신청하신 델리스파이스 고백.

0813님, 일이 자꾸 꼬여서 머리가 아파요. 난 왜 딱딱 알아서 잘하지 못하는 걸까 자책하다가 명란 바게트 사러. 엄마 우울해서 빵 샀어. 딱 그거네요. 빵을 먹으면 우울함이 좀 사라지는가 봐요. 네, 혼자 몰래 다 먹고 정신 차려서 또 일해볼게요. 근데 저는 이깟 빵 하나가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다면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빵을 뭐 그냥 드럼통으로 먹어도 나는 아유 정말 너무 우울해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데 요거 명란바게트 요거 하나 요거 씹었는데 막 괜찮아져. 그건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울해서 빵 사는 거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빵 사요. 빵 사. 공사위원님, 고3 때 이후 29년 만에 길렀던 머리를 싹둑 단발로 잘랐어요. 큰 결심 하셨네. 30년 최후 자르시지 그랬었어요. 일단 가볍고 시원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잘하잖아요. 머릿결도 이제 엄청 좋아지겠네. 그럼 이 노래 들어볼까요? 도겸 단발머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특히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터진 감자님의 신청곡 보이 넥스트 도어 바이럴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7: 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 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 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손담비 토요일 밤에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비스트 픽션 샤이니 링딩동 101의 에너제틱 산지기님이 아무도 없는 숙소 헬스장에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이 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태울 수 있게 신나는 노래 연속으로 유후. 너무 무서워요. 산지기님이 아무도 없는 숙소 헬스장에서 불태우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적당히 하세요. 도가니 사리기 빙빙. 우리가 20대까지는 이렇게 막 러닝머신 막 꽝꽝꽝 뛰어도 무릎이가 괜찮지만 무릎이 왜 이제 늙을수록 나빠지냐면 자세가 다 틀어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달리고 무게치고 이러면 이제 무릎이가 그냥 박살이 난다고요. 게다가 뚱뚱해졌잖아요. 0352님 출근 중이라는 조금은 슬픈 일정을 수행 중입니다. 나 지금 오늘 많이 더웠어요? 네, 이런 표현은 또 처음이네. 출근 중이라는 조금은 슬픈 일정을 수행 중입니다. 몸은 일터로 가지만 노래는 신나네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맨키로 끌려가고 계신가요? 그래요. 조금은 슬픈 일정 속에서도 신나는 노래로 조금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4662님, 여름맞이 다이어트 중인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세상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딱 하나만 먹을까 했는데 당최 고를 수가 없어요. 됐어, 여름 다이어트 끝이에요. 이미 여름인데 지금 다이어트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봄에 끝났어야지 다이어트는. 그냥 먹어요. 먹고 올여름은 뚱뚱하게 지내시면 되겠어요. 0707님이 신청하신 가비앤제이의 해바라기.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5802 님이 신청하신 슈프림 팀 그땐 그땐 그땐, 4588 님이 신청하신 다이나믹 듀오 고백 들으셨어요. 4588 님이 월추라 정신없어요. 노래로 타는 속 달래줘요. 근데 제 친구도 보면은요, 월말이라 정신없다 그러고, 월초라 정신없다 그러고, 중간 평가라 정신없다 그러고, 도대체 정신이 항시 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증거겠죠. 에이, 정신은 들어올 때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나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라 하고 하던 일 하면 되겠어요. 2611님, 수영씨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난 6학년 8반이나 된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8학년 6반도 계세요. 저희 정말 아직 60대밖에 안 되셨는데 젊은이 아니시겠어요? 호떡 구우면서 수영씨 때문에 많이 웃다 보니 장사가 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뭔가 그 고수의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호떡 굽는다고 하니까 의아하진 않았는데 고수의 품격이 느껴졌는데. 저는 호떡과 와플 가게를 하고 있어요. 맛있게 구워서 수영씨 좀 먹이고 싶구만요. 수영씨 아주 팬이라오. 우리 내일도 만나요. 나 그래도 세련된 어르신이 언니라니까요. 언니 왜 이러세요 진짜. 2611님, 지금 우리 8학년 6반 언니 오빠들은 저 어린 것은 문자도 잘도 보내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1405님이 신청하신 모세 사랑인걸 사준 메모리즈.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0: 청정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오늘 끝곡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0: 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빨간색은 피와 불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경고나 위험,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나 소방차 경고 표시판 등이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심리적으로 안정감, 신뢰, 평온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로고나 공식 색상으로 파란색을 선택하곤 하죠. 빨간색과 파란색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퍼플. 한동준은 7월의 첫 번째 주말에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후끈후끈한 시간을 만들어볼 심산입니다.

0: 목소리가 나야 돼요. 2026년 7월 4일 토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Don't Bring Me Down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퍼플 이 말씀을 드렸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충님이 식충님이 퍼플이면은 이 노래 들어야죠. 프린스의 퍼플 레인. 아, 0426번으로도 프린스의 퍼플 레인 생각납니다. 그러셨어요. 조윤진 씨, 퍼플색 좋아요. 오늘도 텔레파시 방송 기대해 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텔레파시 방송, 이심전심 방송. 여러분이 마음을 탁, 아, 이 노래 듣고 싶은데 하고 생각만 했는데 노래가 탁 나가는 그런 그, 아, 기가 막힌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7975번으로 텃밭에서 부추 한 줌 따서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다듬어요. 단순한 노동이 힐링인 거 아시죠?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순한 노동, 머리 쓰는 거 진짜 못하고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머리가 나쁘기도 했지만 하여튼 머리 쓰는 거 되게 싫어하고 단순한 노동 같은 거 있죠. 풀칠하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부추 다듬으시면서 노래 듣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이잖아요. 음악 많이 보내드립니다. 헤임 미스터 DJ 2S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음악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Pat Benatar,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the Go-Go say our lips are sealed, the Cars say you might think, Greek Band의 The Breakup Song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수한테크 힘내자님이 아 카보베르데와 아르헨티나 축구 보셨나요? 와 세계 1위 팀인 아르헨티나를 졌지만 왜 이겼다는 생각이 들까요? 카보베르데 선수들 정말 열정적으로 뛰던데요. 응원 많이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 봤어요. 아침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점골 넣고 나서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수가 관중석으로 달려가 갖고 자기 여자친구를 껴안고 막 그러는데 아, 그 왜 그런 생각 들던데요. 그 락키에서 지구선 그 저 락키가 여자친구 이름 부르잖아요. 아들이야! 아, 그때 막 눈물 나잖아요. 아,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카보베르데에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야, 근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정말 너무너무 잘 싸우고 눈물 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노래 들을까요? 나탈리 코울의 Miss You Like Crazy, 휘트 뉴스턴의 All at Once.

Kim Wilde의 You Came, Sheena Easton의 Telephone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또 자아님이 역시 내 스타일 모든 선곡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셨어요. 아, 문경 도련님은 지금 문경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동창회 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문경 초등학교 나오셨구나. 그래서 동창회에 지금 가신 거예요. 여기 나리님이 지금 오슬로에서 스톡홀름 기차로 출발 중 아바 박물관 갑니다. 열혈 팬이에요. 아바의 열혈 팬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FM 팝스의 열혈 팬이라는 말씀이세요? 오슬로면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잖아요. 스톡홀름은 스웨덴. 예. 아, 그래서 아바 박물관 가신다는 얘기구나. 아이고. 여행 가신 거예요? 아, 열심히. 아, 저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무슨 열심히. 갑자기. 아, 썰렁해. 자, 노래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서론 초원님이, 아, 오늘 방송 문자 참여율이 불타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네요. 네. 원래 주말에는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많이 들어오세요. 자, 노래 두 곡. Barry Manilow의 Ready to Take a Chance Again. 그리고 Air Supply의 Here I Am. 두 곡입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 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리사 오노의 노래입니다. My Cherie Amour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록세트 노래 It Must Have Been Love 였습니다. 9091번으로 주유소 들렀는데 차에서 나오는 음악과 같은 음악이 나오네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역시 CBS 짱 그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주유소를 들어가도 CBS, 식당에 들어가도 CBS, 버스를 타도 CBS, 택시를 타도 CBS, 예. 옷가게를 들어가도 CBS, 미용실에 들어가도 CBS, 예. 다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드림 0500님이 알프스 여행 중에 방송 듣고 있어요. 갑성, 상두, 규열, 숙경. 성을 안 적어주셨습니다. 네 분이 함께 지금 여행 중이신가 보죠. 제 친구도 규열이라고 하나 있는데. 정규열이라고. 샤넬님이 2부에도 두통이 사라지는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굿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두통이 싹 사라지는 방송 한동준의 FM 밥스입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예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미래를

스티 페리의 Oh Sherry 그리고 Mr. Big의 Shine 그리고 Bon Jovi의 It's My Life 그리고 Hot의 Nothing at All까지 자 이렇게 다섯 곡을 아니 네 곡이었습니다.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11 공번으로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학창시절 카세트 데크에 공테이프 넣고서 좋은 음악 나올 때마다 녹음해서 듣던 그 시절 오늘 음악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네요. 택배기사입니다. 배송하면서 늘 애청하고 있어요. 오늘 아내 정희선의 생일 선물로 좋은 음악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부인이 듣고 계실까요 근데? 네. 뭐 한동준 FM 팝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대부분이 다 사랑스러운 그런 곡들이죠.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괜찮을 거예요. 8667번으로 집 앞이라 자주 오르는 도봉산입니다. 오늘도 적당히 오르다 가려고요. 그러셨습니다. 도봉동에서 윤경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좀 아 근데 오늘 날씨는 등산하기가 딱 좋아요. 너무 덥지도 덥기는 하지만은 바람이 좀 불면은 예, 괜찮은 그런 그런 날씨예요. 자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나 무스쿠리의 Over and Over 그리고 노리스 데이의 캐세라세라.

그러셨어요. 아, 요즘에 참 김밥이 하나의 어떤 장르로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김밥이 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뭐 경쟁이 좀 심할 정도로 많은 김밥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김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저 돈가스 김밥 뭐 이런 것도 있고. 팝송초리님이 침대에 누워서 신나는 음악 연속으로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참. 아, 그렇죠. 거기다 에어컨까지 틀어놓으시면 뭐 진짜. 예. 잘생긴 한동준님이 형님 창경궁에서 안국동 방향 차가 꼼짝을 안 해요. 무슨 일 있나요? 아, 거기 창경궁에서 안국동 방향. 아, 어딘지 알겠는데 거기가 길이 많이 밀리긴 하죠. 예.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근방에 있으신 분들 혹시 왜 그런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 세자리아 에보라이 노래 베사메 무초 그리고 카트리나 발렌테의 라 팔로마까지 두 곡입니다.

베이시티 롤러스의 Saturday Night 그리고 롤링스톤스의 Satisfaction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미리네님이 오늘 쉬는 날이어서 화성에 있는 김인수 바라현미 김밥집에서 김밥 주문하고 있는데 똑같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레인보우 까라 놓으시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김밥 단골인데 맛도 좋고.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저 오프닝에서 퍼플 이게 아니구나. 네. 퍼플 얘기했더니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프린스의 퍼플 레인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8: 안녕, 멘티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한 아르헨티나 선수 메시는 올해 나이가 39. 축구 선수로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죠. 그럼에도 득점을 많이 올리며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활동량은 꼴찌라고 합니다. 결정적일 때만 에너지를 쏟는 효율 끝판왕인 셈이죠. 메시처럼 내 에너지를 아꼈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빵 터뜨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모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체력 낭비는 제로, 효율은 팍팍 올리는 2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SES 달리기였습니다. 이런 주말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시는 분의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다 결정적일 때 에너지를 확 쏟아 부을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주 좋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가요 속으로 여러분 잘 들어오셨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동물원의 노래 신미경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성호의 회상, 김성호 씨의 노래죠. 양경화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해 뜨는 호수님이 자두와 복숭아가 예쁘고 맛있는 철이 왔어요. 제철 음식이 많아서 좋아요라고 글 주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과일들은 말이죠. 참 맛있기도 한데 정말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김화자 씨, 중3 우리 아들 시험 완전히 망했어요. 시험 폭망해놓고 내일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용돈 달라고 하네요. 예, 옛날 생각이 막 나고 그러네요. 좀 주세요. 잘 갔다 오면 또 그 안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럴 겁니다. 김성희 씨, 오늘도 일하고 계시네요. 토요일 일하는 주말에도 라디오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얼른 마치고 편한 휴식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찰소님이 신청하신 노래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에 익은 음악들 쭉 이어드렸는데요. 홍수철 철없던 사랑, 현희와 덕희의 순진한 아이, 이 노래는 배상진 씨, 이혜진 주영훈 함께 부른 노래죠. 우리 사랑 이대로는 전호용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1423번으로요. 여름철 하면 등목을 했던 추억이 아른거립니다. 부모님이 바가지로 물을 등에 부어주시면 차가워서 벌떡 일어났다가 바지가 흠뻑 젖어서 킥킥대던 어린 시절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일어나지 않고 꼭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도 꼭 거기 넘어서 속옷이 젖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얼굴로 물이 내려오면 막 푸르 하면서 아우 너무너무 시원했었죠. 그렇죠? 사정이 있어서 몇 달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져요. 앞으로는 다 잘 될 거라 다독이고 있습니다. 8634번. 제가 맨 처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무조건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고 계신 거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 8634님의 그 멋진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7880번으로요. 오빠가 많이 아파서 모시고 가족 여행 왔습니다. 아, 서울, 부산, 대구에서 모두 예쁜 펜션에 모여서 1박을 하고 있어요. 와, 다들 모이셨군요. 우리 오빠 힘내서 잘 이겨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함춘식 힘내라 하셨는데 네, 7880님의 오빠 되시는 함춘식 씨,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걱정, 응원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른정 씨의 노래예요. 소중한 사람 김지은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안재욱의 친구 994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한승기 동해의 꿈은 김용연 씨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 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점 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신효범 난 널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6: 홈픽.
7: 홈픽.
9: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0: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0: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용필 씨의 바람이 전하는 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죠? 이현실 씨의 목로주점 956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다 같이 함께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윤형주 씨의 조개 껍질 묶어였습니다. 윤애래 씨의 사연인데요. 화성시 동탄구에서 빵집 매장을 오픈한 우리 사위 그리고 딸. 20% 세일이라 현재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전성시 발음이 잘 안 됐습니다. 쭉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와, 이 고소한 이 빵 냄새 가득한 집 축하드립니다. 저도 늘 응원할게요. 대박 나십시오. 이정희 씨, 남편이 하늘나라 간 지도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라디오에서 생전에 자주 흥얼거리던 남편의 애창곡이 나와 저도 모르게 하던 일 멈추고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아무튼 오늘 더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34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범수, 보고 싶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민혜경 씨의 노래였고요. 조관우 씨의 길, 이 노래는 최미숙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안영주 씨의 사연인데요. 여기에만 오면 열정 넘치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라는 건 가요 속으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아, 저에게 타임머신을 선물해 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안영주 씨 20대 때, 아, 뭘 하고 계셨던 순간 그때로 오늘 가셨습니까? 그게 막 궁금한데요. 8254번, 20년 탔던 차 폐차하고 경차를 계약해 놓고요. 세 달 동안 1시간 넘게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했는데 택시 한 번 안 타고 열심히 출퇴근한 나, 정주연, 칭찬합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으아, 차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3개월? 그 정도면 나오죠? 예. 이 덥고 습한 여름이라서 힘드셨을 텐데. 아무튼, 빨리 새 차 타고 시원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629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한성민, 사랑하면 할수록.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남이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399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저희 집은요,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물가치가 둥지를 만들고 4알을 낳았어요. 엄마 새는 부화시키려고 더운데도 알을 품고 있네요. 너무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2430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야,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네요. 그야말로 신기하고 기특하다고 하셨는데,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서 저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모습. 9775번. 89 되신 엄마께서 감기로 입원하셨는데, 남동생이 엄마를 위해서 육전과 여러 나물들을 맛있게 해다가 드렸어요.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하는 누나, 걱정 말라고 되려 토닥토닥 여주는 고마운 동생입니다. 캬,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그 음식들 정갈하게 만들어진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머니 잘 드시고요.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멋진 동생을 두셨네요.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싸이, 기댈 꽃.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마야 나를 외치다, 그리고 유승범의 질투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황은정 씨가 신청하신 사랑이라는 이유로, 오늘 이소은 씨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간병인 출신의 한 심리학자는 떠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버릇처럼 묻곤 한대요. 나는 남들이 기대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흔해서 되려 홀대받는 이런 인생의 질문 해야죠. 덜컥 하반기를 맞고 보니까 내 가슴이 알아듣도록 질문해봐야겠어요. 원하는 삶은 너무 머니까 괜찮은 척하느라고 붙들고 있던 거, 원하지 않는 약속 같은 거부터 내려놔봐요. 그런 걸 덜어낸 자리에 원하는 하루하루가 있을 것 같아요.

Have a nice day. 스테레오포닉스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저녁이네요. 심리학자 브로니 웨어가 쓴 책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온갖 종류의 후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돌봤던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후회거리는 첫 번째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살기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었는데.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어야 했는데.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다섯

0: 번째,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행복을 허락해도 되었을 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근데 이건 죽을 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알고 있고 지금도 후회하는 것들이죠. 이 후회거리들을 가슴에 품고서도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야죠. 우리가 변할 거라는 희망은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는 라디오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음악이 한강 걷기에 너무 좋아요. 겨울일걸님이신데요. 저녁 스케치와 여름밤의 한강 풍경이랑 상상만 해도 잘 어울리네요. Don't go breaking my heart. 엘튼 존과 키키디가 함께 부른 노래 들으셨고요. 조영분님께 Islands in the Stream 전해드렸습니다. 돌리 파튼 케니 로저스의 노래. 7024님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님 포코의 노래 듣고 싶어 하셨어요. Sea of Heartbreak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7월 4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레인보우 앱 다운받으셔서 오시면 되고요. 인별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CBS FM 이브닝 혹은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0544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Backstreet Boys, I Want It That Way. 이어서 가레스 게이츠입니다. Any One of Us.

오늘 저녁 노래들은 선물 박스 같아요. 바쁜 주말을 보냈는데 평화로운 시간으로 마무리하니까 참 좋습니다. 내일은 싱겁게 담궈진 양파 장아찌 수술해야겠어요. 2628님이시거든요. 네, 수술이 또 가능하죠. 내일 양파 장아찌 수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Faithfully 전희의 노래 루나님과 함께 들었고요.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은 8383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캐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캐치란 이름 예뻐요. 듣기에도 부르기에도 가만히 있으면 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박영달님이 캐치님들이 캐치에서 알려주시고 캐치가 좋다고 투표해 주셨잖아요. 2969님이 저 아주 오래된 캐치예요. 백꽃님은 저녁 걷기 운동 중인 캐치예요. 그러셨고요. 아카시아님은 저 오늘에야 듣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은 근무 중이라 못 듣고 주말이라도 가끔 올게요. 아카시아님은 주말 캐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8356님과 함께 숀 콜빈의 Sunny Came Home 듣고요. 이영규님 신청하신 키라 나이틀리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이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옥상딸기님 청해주신 스펜다우 발레 트루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 해.
8: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 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커팅 크루 I just died in your arms. 1415님 7745님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를 해서 늘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다녀요. 퇴근길에 다정한 목소리와 선곡이 지친 발걸음 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구독이라는 것도 더듬더듬 처음 해봅니다. 민숙이님, 그 레인보우에서 저녁 스케치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녁 6시에 저녁 스케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캐치님들 더듬더듬 한번 다들 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오시고요. 레인보우 앱으로도 오시고요.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이에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1: 사이버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ERP?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용신님, 무기력이 자꾸 밀려와서 저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밀쳐내고 싶습니다. 피터님, 여기 신나는 노래 세 곡 들었거든요. 셀레나 고메즈, Love You Like a Love Song, 김유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비주스의 Staying Alive는 현봉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허브 깜씨님이세요. 로그인하고 들으니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토요일 퇴근 즐겁습니다 하셨는데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죠? 토요일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어여 들어가셔서 쉬셔야죠. 오늘 둘째 딸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품 안에 자식 같았는데 어느새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네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성준님이세요. 성준님이 잘 키우신 거죠. 결혼 미리 또 축하드립니다. 223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로라 피지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 불어 버전입니다. 들어주세요.

빌리 조엘 The Stranger 이 노래는 바위나리님과 캔디핑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도 보내드렸고요. 5870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큰아이의 친구가 멀리 프랑스에서 찾아와 줬어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여주까지요. 이 아이들의 우정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한국 온다고 한글 공부도 했대요. 클라라 어서와 환영해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녁 같이 먹으면서 라디오 들을 거예요 하셨거든요. 저 그 한 3개월 전에 파리로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급 친근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드리머 리를 드림 불어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요 불어로 된 제목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됐어요. 5870님의 이제 클라라가 아마 이 불어 노래를 딱 알아듣고 되게 반가워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주, 맥시 복구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데 어쨌든 클라라

너무 반갑고 좋네요. 서울의 좋은 것들, 한국의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Simply Red의 Stars, 이 노래는 5802님과 들을 거고요. Boy Meets Girl, Waiting for a Star to Fall 이어드립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관절 연골이 걱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엘리 골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bove you.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월화수목금 너무 바빠서 표현하지 못했다면요, 주말만큼은 마음껏 전하고 또 더 크게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주말에 여유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야 사과인 것처럼 말로든 행동으로든 진심을 표현해야 그게 사랑인 거죠. 에이,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럼요, 말을 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다란 생각으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사랑 아낌없이 나누고 전해보시죠.

0: 돌아와줘 내게 울며 불며 노래를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있을 때 그때그때 잘하셔야죠. 말로 100번 하는 사랑 고백이랑 행동으로 한번 하는 사랑 표현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 물론 뭐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말로 하는 사랑보다도 이렇게 시원한 물컵을 슬그머니 건네주는 그런 사랑, 또 지긋한 눈빛으로 온기를 나눠주는 사랑 좀 느끼할까요? 지긋한 눈빛? 아니, 가끔은 좀 그럼 어때요? 또 그런 게 필요하죠. 일 끝나고 돌아와서 몇 바퀴씩 주차장을 뺑뺑 돌다가 결국 빈자리 하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진심으로 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음악과 함께 많이 표현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는 주말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악이 필요할까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미스터 투, 하얀 겨울 함께 하셨어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의 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스키님 정해주신 임지훈 회상. 와, 냉동실에 식혜를 이렇게 꽁꽁 얼려두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1284 할때 전화로 그런 글을 주셨는데, 아휴, 냉동실에 워낙 많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식혜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덩어리가 커서 아무튼 맛있겠네요. 4590번으로 현주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요. 아이, 사랑해, 사랑해. 아이, 그럼 사랑해. 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 없는 사랑 고백이요. 근데 밥 없어? 다른 반찬은 없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휴, 믿음이 안 가요. 하고 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얘기하세요. 그거 진심이야? 사랑해?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것도 가끔, 늘 그러면 피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끔씩 얘기하면 서로 예, 티키타카 아주 재미있는 사랑 표현이 되지 않을까. 예, 청해 주신 박혜경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뭉게구름.

앞집에 아지 감자를 드렸더니요, 문 앞에 롤케이크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쁜 글씨로 더운 여름 잘 나세요 라고 써서요. 우리 빌라는요, 여전히 이웃의 정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573번으로. 세상에, 진짜 이쁜 글씨로 쓰셨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 빌라. 참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의 노래 청해 주셨고요. 노스텔지어님, 윤설아 벙어리 바이올린, 또 미진님이 주말 내내 회사에서 언짢은 일이 있어서 안 좋으셨군요. 에이구. 또 어쨌든 오늘 내일 푹 쉬면서 스트레스 다 날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무송, 사는 게 뭔지, 또 박혜경, 뭉게구름, 1927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현주님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먼저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죠. 정말 많은 고깃집을 드나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집게와 가위를 주지 않았고요. 와, 또 약속도 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었죠. 지나고 보니 저도 사랑을 그렇게 크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6203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어떻게 집게와 가위를 주고 고기를 자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간 큰 남자들이 더러 있긴 있나 봐요. 청해 주신 최성수입니다. 남남.

신영란님, 여지껏 이 노래가 김정민님 노래인 줄 알았어요. 큰별님 노래였군요. 원곡은 못 들어봤었는데 그만.

0: 같습니다 하고. 그래요. 김정민 님 노래할 때 막 이 목에 핏줄이 쫙 들면서 지금 맞아요. 근데 큰별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아들이 군대 간 지 3주 차인데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게 정말 구슬프게 시간을 보냈는데 글쎄 적응도 잘하고 목소리도 밝은 그런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안심입니다. 저도 적응돼야겠죠? 8184번으로 그럼요. 적응하셔야죠. 또 최성수 남남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한동현님,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외로움이 자주 찾아오는 요즘이라고요. 아이고, 정겨운 사연과 감미로운 선곡으로 매일 함께한 행복한 동행이 저에겐 정신건강 보약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제가 읽긴 읽었는데 정말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요. 정말 큰 보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그럼요. 또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노래 듣느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오징어를 사서 생물도 있는데 빨리 내리셔야죠. 그럼 에어컨을 최대한 높이고 방송 듣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요거 듣고 빨리 올라가세요. 9107번으로 청해 주신 산울림입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0: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지은님 청해주신 아름다운 것들 양희은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7745번으로도 현주님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아들 해맑은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았을까요? 기말고사를 폭망했다는데 친구들이랑 몰려서 놀이공원 갔습니다. 아직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아유 아름다운 아드님이시네요. 어차피 끝난 거 뭐 방문 걸어 닫고 입 이만큼 내놓고 혼자 막 화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낫죠. 예, 더 좋은 날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깊은 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상품 산정.
1: 이젠 랜드마크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0: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지난 6월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너무 좋았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내용은 군 복무 시절 고향에 두고 온 연인 점이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대중가요죠. 조영남 점이. 0189번으로 9509 또 신이님 40대 후반이라 사실 모르는 노래인데 좋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우리 박상은 프로듀서라고 이 가요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배우는 거죠. 뭐. 또 여러분 신청곡이 들어와서 그 신청곡을 들어보며 저희도 배워가고 있죠. 고맙습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준호님 태수님 그리고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광수님 부열님도 청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인사이동 발표가 있는데요. 승진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타 부서로 차출되는 일만 없길 바라요. 이제 다시 일 배우는 것도 사실 힘든 나이거든요. 익명으로 그냥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그래요. 인사이동 발표가 부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청해 주신 곡 이정석입니다. 사랑하기에.

찔레꽃 이현실의 노래 두식님 주홍님 청해 주셨는데 이 찔레꽃이 그렇게 향이 좋다 그러잖아요. 강하고 그리고 잭스키스 커플 미수님 또 한때 우리 승진님의 애창곡이었네요. 무인도 김추자 지난번엔 정은희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김추자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곡이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패티김과 이문세가 함께했습니다. 진선님, 종현님, 홍은경님 청해 주셨고 광영님이 금가은의 사랑을 미워해, 또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0: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세유에서 세탁 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떡볶이 하면 하하임.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오늘 끝곡은 김상윤님, 정재승님 청해주신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방금 본 장면들의 여운 속에 잠시 더 머무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현실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에 일어서기를 살짝 미루면서 화면 속의 마지막 잔상을 붙잡곤 합니다. 토요일 밤 한 주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서둘러 일어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좋았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들을 잠시 머물게 해도 좋겠어요. 이미 충분히 애쓴 한 주였고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주말 밤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좀 한참 앉아서 머물다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영화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편이신가요? 주말 밤이면 꼭 이 장면이 생각나곤 해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매일 한 편의 단편, 아니 장편 영화를 찍으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스텝과 출연진들도 떠오르고요. 그렇게 조금은 그 여운 속에 머물러도 괜찮은 주말 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조가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상은의 언젠가는 신성우의 서시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 지난주 목요일에 친언니가 영종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좋아한다며 논밭 개구리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이사 간 집도 조만간 가봐야겠어요. 언니 고마워 하셨네요. 베르단디님, 아우, 보통 애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소리가 잘 들리게 또 이렇게 막 세팅하면서 오랫동안 녹음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빨리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사 축하드리고 조만간에 꼭 다녀오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전에 하지 감자를 캐고 오는 길에 강가에 들러 작은 형이랑

잠시 낚시를 두어 시간 했어요. 둘이서 세 마리 손맛보고 가벼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꿈은 이 시간 고맙게 청취하고 있네요. 479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8824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던 날, 아무 말 없이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손에 음료 한 잔을 쥐어주며 안아주던 그 사람의 품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거창한 위로의 말보다 그저 내 편이 되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새삼 깨닫네요. 지금은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소중한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전하고 싶네요.

마라탕이랑 맥주 한캔 시켜놓고 배달해 보면서 라이더 위치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걸 실시간으로 새로고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잔뜩 곤두서 있던 신경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슬슬 풀리는 이 타이밍. 일주일 중 제일 짜릿합니다. 그쵸? 음식 도착해서 포장 뜯을 때 딱 배경음악으로 흐르면 완벽할 것 같아 이 노래 신청합니다. 막 자켓을 흔들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음악. 조성모의 다짐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기찬의 비바 내 사랑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767번으로는 지인들과 함께 단합대 겸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 꿈은 감성에 심취되어 사연 보냅니다. 요즘 다들 힘든 일이 많은데 술을 핑계삼아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서로 위로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네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하루도 견뎌봅니다. 꿈은 들으면서 길었던 한 주 잘 마무리해볼게요.

0: 세 곡 이어드렸어요. 양파의 천사의 시,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VOS였습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입니다. 우효의 청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인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だ。
1: 지금내가귀를기울이고있는건너의이야기와레인보우에서흐르는음악또하나는바로레인보우광고
2: 높은청취율의 CBS 인터넷라디오레인보우레인보우의광고를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레인보우광고이야기와음악이있는방송청취율이높은 CBS 인터넷라디오레인보우에서11시를알려드립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으려고 늦게까지 하는 동네 카페 왔는데 옆 테이블 커플이 헤어지네 마네 하며 엄청 심각하게 싸우고 있네요. 제 눈은 책에 가 있는데 온 신경은 옆자리 대화에 꽂혀 책장이 한 시간째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귀를 좀 막아야 할 것 같아서 이어폰 꽂으려고요.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7104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또 그 커플의 입장에서 사연을 받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연인데 또 옆자리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어떻게 잘 화해하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신청하셨던 노래 김광진의 동경소녀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습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박보람의 음성으로 해화동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조용한 토요일 밤입니다. 아기도 일찍 자고 남편도 일찍 자고 혼자 근처 대형마트 쇼핑도 다녀오고 지금은 건조가 끝난 세탁물 정리하며 꿈은 듣습니다. 이런 여유가 좋네요. 46세 첫 출산하고 이제 2년 지났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이 조용함과 뭔지 모를 이 행복,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어색하게 된 지금입니다. 1089님. 아, 그러게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그런 자유를 느끼며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긴데, 짧은 시간 아기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거죠. 오랜만에 일찍 육퇴하시고 혼자만의 여유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애쓰셨고요. 꾸물꾸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머 양님은 오랜만에 옷장 정리 중이에요. 버릴 옷들은 많은데 자꾸만 언젠가는 입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다시 서랍장으로 돌아가 버리네요.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입을 것 갖다 놓고 한 3년 정도 계속 안 입는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나 쉽지는 않죠. 오늘도 잘 오셨어요. 토이 김연우의 음성으로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승환의 천일 동안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 연어 안도현 눈 맑은 연어를 다시 만나면서 은빛 연어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하나는 초록강 입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산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었다. 작은 돌멩이 하나, 연약한 물풀 한 가닥, 순간순간을 적시고 지나가는 시간들. 전에는 하찮아 보이던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졌다.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특히 은빛 연어는 물속의 온갖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오래오래 귀를 열고 있는 시간이 좋았다. 그동안 사나운 적을 피하거나 먹이를 구하는 데 주로 쓰였던 청각은 이제 세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은빛 연어는 갈대밭에서 벌레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고 철교를 지나는 먼 기차 소리를 들었고 분가루처럼 연한 모래알들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껴안고 흐르는 깊은 강물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면 언제나 눈 맑은 연어가 옆에 와 있었다. 눈 맑은 연어의 두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다. 눈 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를 바라본다. 은빛 연어에게 언젠가는 해주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녀는 은빛 연어의 귀에다 대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연어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야.

0: 저대는 하찮아 보이던 모든 것들이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은 하나도 없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네.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풍경이네요. 사랑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이 전과는 달라진다는 걸 새삼 떠올리게 됐던 동화였어요. 눈맑은 연어와 은빛 연어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강물처럼 밀려드는 여름밤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 안도현의 연어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박혜경의 노래였습니다. 동화.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두 곡 전해드렸어요.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했던 너만을 느끼며 그리고 김범수의 나타나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꿈음과 함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라디오로 듣다가 전기가 끊겨서 레인보우 앱을 잽싸게 켜서 듣고 있네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별 소식이 없네요. 어찌 보면 무섭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꿈음 듣고 있으니 별로 신경도 안 쓰이네요. 5399번으로 보내셨어요. 별로 신경은 안 쓰이지만 이거 사연 보내야겠다 하고 바로 또 실행에 옮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은 연주곡으로 준비했어. 이병우의 우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달 앱을 켜고 치킨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배달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도 하고요.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왔는데 엥? 현관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없는 거예요. 네, 배달 사고 아니고요. 이게 진짜 배달 앱이 아니기 때문이라네요. 요즘

오호, 장난 삼아 해봤는데 의외로 효과 괜찮은데요? 덕분에 습관처럼 시키던 배달을 줄였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요, 가상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험은 진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한 집 한 집 총알 배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받을 준비 되셨나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 나갑니다. 슬리버 중에서 유비포티 Can't Help Falling in Love.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곡 듣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네요. 두 곡은요, 영원히 오드리 헵번으로 기억될 곡이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에서 문리버. 앞서 들은 곡은 하지원, 연정훈 주연의 우리 영화죠. 키다리 아저씨 중에서 포스터의 꿈길에서였습니다. 영화에선 주인공 영미의 테마곡처럼 쓰였어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도 잘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9786님, 강희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봐요. 편찮으신 엄마 배려, 고향 다녀오는 시외 버스 아니에요. 좋은 음악 감사해요. 고향의 바다도 함께 보내드려요. 와, 다녀오시면서 저희 생각하신 거예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코발트빛 바다색이 정말 아름답네요. 9786님 마음처럼요. 어머니도 꼭 그 마음에 보응을 받아서, 네,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이렇게 혼자 편찮으신 엄마 뵈러 갈 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또 최영음이 좋은 벗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좋네요. 이진선님, 강디 즐거운 주말.

근데 일 나왔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일이 더디다 보니 주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며 기운 내겠습니다. 저처럼 주말에 잔업 나오신 직장인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오, 우리 이진선님 너무 멋있으시다. 발음은 왜 이런 거야? 멋있으시다. 멋있으시네요. 오,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성실하시면서 밝으시니 직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실지 네, 기대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밴디츠 중에서 빌 위더스, 저스트 더 투 오브 어스, 다우니드 러브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포 원스 인 마이 라이프.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신청곡 두곡 이어드렸는데요. 물방울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면을 먹고 왔다니 급 한겨울 감성이 돋네요. 한여름에 듣는 원스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 봅니다. 원스 Falling Slowly 청해 보아요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네, 원스는 짱구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한여름에 듣는 Falling Slowly 어떠셨어요? 색다른 느낌도 들고 좋네요. 앞서 들은 곡은 Walk to Remember, 맨디 무어의 Only Hope. 이 곡은 하둥이 엄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청곡 이어갈게요. It Must Have Been Love 8887님 청하셨고요. 4486님 30년 지기 촌놈 삼총사가 등산하며 함께 듣고 있습니다. 춘재가 할아버지가 됐다며 한턱 쏘기로 했어요.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 평생 혼자 살 거라던 놈이 장가도 제일 먼저 가고 할아버지도 제일 먼저 됐네요. 이런다잖아요. 꼭안 간다던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네, 빨리 가고 싶다 노래하던 사람들은 조금 늦게 가고. 아니, 그런 사람들도 먼저 가긴 하는 것 같아. 여튼 너 이제 손주 자랑할 거면 돈 내고 해라. 삼총사 주제가 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삼총사 중에서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 스팅이 함께했죠? All for Love 들려드릴게요.

6536님, 요즘 극장에서 싱스트리트가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오래전 딸과 함께 극장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딸과 함께요? 오, 멋있다. 그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에 왔어요. 싱스트리트에서 한곡 부탁드려요. 해서 꼭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서 M의 팝뮤직이었습니다. 티웜홈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

한 M 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 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커플로 살아남기 중에서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띄우면서 전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함께 걷는 것,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동행이나 일행이라고 하죠. 단순히 발걸음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건데요. 삶을 함께하는 따뜻한 관계,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는 위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동행이 있더라고요. 병원을 오갈 때 불안함을 덜어주는 건강 동행, 낯선 시작에 힘이 돼주는 이사 동행, 외로움과 고민을 깊이 들어주는 마음 동행처럼요. 누군가와 같은 길을 걷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서로의 마음에 주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미망키, 너를 그리며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혼자일 때와 누군가와 함께일 때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다 해도 서로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삶의 한 구간을 함께 걸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지도요. 토요일 아침 그 소중한 동행이 떠오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보내드렸습니다. 리차드 용재훈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비나 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92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도 무탈하게 만나게 돼 감사하네요. 은매, 볼매가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은매는 은은한 매력 그리고 볼매는 볼수록 매력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면서 출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은은한 매력, 볼수록 매력 그리고 또 화끈한 매력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로스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올먼디가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화끈하게 보내드립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노르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09번님 사였는데요. 28년 사용한 세탁기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쌓여있던 먼지를 치우느라 베란다에서 새벽부터 청소 중입니다. 힘들어 커피 한잔하면서 귀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잠시 쉬는데 얼른 또 시작해야겠죠.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청소도 힘드네요. 정원님께서 힘 좀 팍팍 불어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청소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중노동이죠.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너무 급히 하지 마시고요. 시간 천천히, 뭐 급할 거 뭐 있어요. 천천히 쉬엄쉬엄 하시면 되죠. 또 음악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음악 틀어놓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들어간 한자어는 들으면 다 좋다. 그 중에서도 변심에 특히 마음이 가는 것은 내가 성심이나 진심을 덜 믿는 사람이라서일까? 사람이 자기 마음 바꾸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옆에서 설득하고 위협해도 잘 안 되는 것이라 더 놀라운 것 같다. 복수심에 들끓던 사람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의 변심만으로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고 집요하게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한순간 허무감을 알아차리고 미워하기를 그만두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다른 어떤 동기를 목격할 때보다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폴 오스터의 보이지 않는 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머물렀다.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어색하고 굼뜬 태도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어떤 마음은 내 마음인데도 어색하고 마음까지 다가가기가 한없이 느리지. 그것을 어색하고 굼뜬 태도라고 쓴 게 좋았다. 어색하고 굼뜬 태도로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아무래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보다는 굼뜨고 천천히 다가가는 사람 쪽이 좋은데 아마 그것이 내가 사는 속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변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휙휙 빠르게 돌변하는 모양이 있는 반면 더듬더듬 꾸물꾸물 변하는 모양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변심이든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내가 키우는 쪽은 느린 쪽. 변해가는 마음까지 더듬어 보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많은 순간 역시 변심의 순간이다. 내내 이렇게 믿어왔다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달라지는 순식간이 놀랍고 기쁘다.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떤 성격의 사람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오다가 한순간 그런 사람과 훌쩍 친구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을 때, 이렇게만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뜬금없이 정반대의 말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거라는 예감을 하곤 한다. 앞으로 기다릴 일이 있다는 면에서도 변심은 내게 좋은 두근거림이 된다.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될 때도 있고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할 때도 있다. 타인이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나를 관찰할 때와 비슷하고도 다르게 짜릿할 것 같다는 마음에서다.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스스로가 마음을 바꿔먹기를 기다리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은 고작 그 정도인 동시에 아무래도 너무 많이 바라는 일인 것이다.

김형석이 작곡하고 손성재가 편곡한 아름다운 이별 보내드렸습니다. 이주한의 트럼펫과 손성재의 색소폰, 임미정의 피아노, 김민석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김화진, 황유원, 정용준 등 10명의 소설가, 시인, 번역가들이 함께 쓴 책 나만 아는 단어 가운데 김화진의 글 변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번 정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 편이신가요? 저자는 변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전 처음에 변심해서 저는 변심하면은 일단은 좀 부정적인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 것이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또 그런 변심에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오랫동안 믿어온 것,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경험,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던 사람과 훌쩍 친구가 되는 순간, 그런 변심의 순간은 오히려 나를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자체가 두근거림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아침 운동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의 마음만큼은 부디 변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939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배송 근무하다가 우이천에서 잠깐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천이 정말 맑고 깨끗하네요. 들리는 음악과 하천 흐르는 소리가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평온한 음악 들려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맑고 깨끗한 하천에서 또 그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음악 들으시면 참 좋죠. 음악이 뭔가 자연의 소리랑 섞이면 참 아름답게 들려요. 뭐 새소리나 이런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과는 참 잘 어울립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 자, 이어지는 곡은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민요입니다. 포카레카레아나, 우리에게는 연가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선율이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뉴질랜드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뉴질랜드의 민요 포카레 카레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기리테 카나와와 뉴질랜드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테너 프리츠 분달리 씨의 앨범 위나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s in Heiligenstadt. Heiligenstadt입니다. 하일리겐슈타트에는 오래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일리겐슈타트는 빈 북부의 오래된 마을이에요. 무엇보다도 1802년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이 머물면서 유명한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긴 곳으로 음악사에 아주 깊이 새겨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변이 참 아름답거든요. 한적하고 베토벤이 산책을 했었던 그 길은 베토벤강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강은 우리나라의 강이 아니라 독일어의 강인데 산책로, 길이라는 작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베토벤강. 근데 이 노래는 베토벤의 고뇌보다는요. 오래된 호두나무 아래 켜켜이 쌓인 추억과 고향의 풍경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과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비널리트 특유의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로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s in Heiligenstadt. 하일리겐슈타트에는 오래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노래, 그리고 로베르트 스톨츠 같이 연은 빈 폴크스토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ßen in Heiligenstadt. 오래된 호두나무가 저 하일리겐슈타트에 서 있네. 아, 저는 이 분델리히의 비널리더 들으면서 정말 이 분델리히의 맛깔나는 노래에 감탄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슈만의 뭐 시인의 사랑이라든지 베토벤의 가곡 뭐 Ich liebe dich, Adelaide 이런 정말 정통 독일 가곡들의 그 기품 있는 목소리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정겨운 비날리더 리트들을 얼마나 맛깔나게 부르는지 또 내가 알던 분들치가 아니네. 근데 정말 어떤 음악이든지 그 음악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가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5225번님 사연인데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작년부터 아름다운 당신에게 1인이 돼서 아침에 가게 나오면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언제였을까요? 이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얘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변심. 클래식은 뭐 지루해, 내 음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변심은 참 긍정적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 보내드릴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 보내드렸습니다.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베이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52 가운데 화려한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보내드립니다.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서툰 고백,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문어 1회 1번 B플랫 장조 사냥 가운데 2악장 미뉴엣 하겐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997번님 사연인데요. 베란다 창문으로 보이는 초록잎들이 바람결에 춤을 추네요. 상쾌한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렇게 자연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냥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음악의 마법.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들어주세요 주인님 시뇨레 아스콜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그리고 롤란드 뷰어가 지휘하는 라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포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 시니오레 아스콜타 들어주세요 주인님,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롤란드 배우가 지휘하는 라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9380번님 사연인데요. 60이 넘은 여동생과 휴양림으로 1박 2일 여행 와서 숲 산책하며 같이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하며 눈물 찔끔 치유의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이런 시간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뭔가 늘 하던 일상 얘기, 막 근황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로 항상 만나면 시간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꺼내기 어려웠던, 뭐 어렵다기보다도 조금은 꺼내기 뭐 민망하거나 기회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 눈물까지 찔끔 하셨다니까 어떤 속 깊은 이야기였을까 하면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않았나 싶네요. 더더군다나 휴양림에서라뇨. 너무 좋습니다. 자, 아름다운 음악 보내드리고 싶네요. 율리안 볼컴의 우아한 유령 듣겠습니다. 레온 플래시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Graceful Ghost Wreck 보내드렸습니다. 레온 플래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이죠. 첼로 선율로 한번 들어보시죠. 미조구치 하지메이 첼로 연주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미국식으로 발음해봤습니다.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을 미조구치 하지메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948번님 사연입니다. 김치거리 사와서 막 일 시작하려는데 믹스커피가 땡깁니다. 달달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믹스커피 땡길 때 있죠. 네, 달달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하시고요. 자주는 드시지 마시죠. 믹스커피. 9379번님 사연인데요. 아까 전에는 9380번님이었는데 하나 마이너스에서 9379번이네요. 신기합니다. 커피 한 잔에 사과 한 개 깎아 땅콩 버터에 찍어 우걱우걱 먹는데요. 음악은 저기 가본 적도 없는 어느 유럽 골목에 기분 좋게 앉아 있는 듯하네요. 우걱

우걱하면서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하셨어요. 사과에 땅콩버터 많이 바르면 좀 그런데요. 아주 조금 떠가지고 콕 바르고요. 거기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사과 먹는 것보다 다양한 향이 입안에서 이렇게 풍미 돌면서 참 맛있더라고요. 우걱우걱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과를 드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곡이요. 카에타노 벨로즈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음악이었고요. 카에타노 벨로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6607번님, 차에 타서 정원님의 라디오를 딱 틀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좋은 음악과 글 덕분에 오늘 하루도 더 풍성해지는 듯해요 하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죠. 음악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저마다의 살아가는 모습들 예쁘게 표현해 주시면서 사연 보내주시는 걸로 아름다운 음악 정원이 가득 찹니다. 자, 이 음악 어떠실까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문호 43. 이 곡은 제목은 랩소디지만 사실은 피아노 협주곡 형태죠.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파가니의 유명한 카프리스 24 번을 주제로 해서 여러 변주를 만든 변주곡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8변주는 정말 백미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안단테 칸타빌레, 미카엘 플레트네프의 피아노와 리보르 페세기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 가운데 아름다운 제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보르 페스에게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6470번님 안녕하세요. 저 자아비판합니다. 그동안 너튜브 쇼츠에 빠져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기를 등한시했네요. 할 일이 쌓여 있어도 쇼츠를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신 차리고 김정원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 쇼폼 이거 안 돼요. 이거 정말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저도 봤더니 이게 보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뭐 개중에는 뭐 유익한 정보도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쇼폼 만든 사람도 결국에는 이 보는 사람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만들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자극에 빠지는 거는 정말 중독입니다. 적당히 하시고 딱 끊으세요. 만약에 이게 너무 재밌으시면 시간 정해놓고 보세요. 안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맨날 뭐 광고에 빠져갖고 쓸데없는 충동 구매하게 되고요. 아니면 자극적인 거 보면 그 장면 계속 머리에 남게 되고요. 안 좋아요. 아름다운 당승이에요. 훨씬 좋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들려드릴게요. 작품 번호 61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지노 프란치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61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치스카트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라 쿠카라차 멕시코 전통 민요죠. 집시 베가본드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쿠카라차, 1910년대 멕시코 혁명 시기에 크게 유행한 전통 민요 보내드렸습니다. 집시 베가본드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디장조 작품 39의 이 폴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입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 5일 오늘은 맥초 감사절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보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다가가도 뿌리치지 않으시며 너른 품을 내어주십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오한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들으시고요. 신영옥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오 527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미스밥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594장 찬송을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진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이경미의 감사해. 그리고 진영님께서 청하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파트모스 조정훈의 찬양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송명희와 친구들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맥추감사절 맞아 그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꼽아봐도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세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감사드리세 이유한의 찬양 준비했고요. 송수영의 음성으로 감사하는 성도여, 그리고 목민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차이니님을 위해서 라베리타 301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신예수님께서도 청해 주셨고요. 솔로몬님께서 청하신 지선의 충만 이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두 번 추수를 한다. 봄에는 밀,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추수한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절기이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절기이다.

이천진의 찬송가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박운성님께서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숭실남성합창단의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이장희의 음성으로 가난한 자 돌보아 주며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가 223장입니다. 유창원의 음성으로 듣고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577장 찬송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늘 기도 진아예요님. 작은 애가 몇 달째 교회 안 가네요. 속히 우리 작은 애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예배합니다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어머니의 이 기도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예배합니다. 주나목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올 상반기도 먹이고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쾌한

0: Y. 창수와 새 건강하세 창수는 별이 다섯
1: 창수 돌쇼파 별이 다섯 개
2: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려면 바닷물을 가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볕과 바람이 천천히 수분을 날려보내고 남은 것들이 조금씩 결정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연그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단단하게 맺혀 있는 것들. 주일 아침 잠시 멈춰 우리 안에 연근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S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7월 5일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He's so sweet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에서 받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 참여 샵 9390번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덕근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이 CBS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지 10년 차였는데요. 벌써 6월이네요. 요즘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Beneath the Cross, 십자가 그늘 아래 이덕근님 신청하신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힘겨운 한 주를 살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잠시 숨 고르고 쉬며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주일 아침. 3943님,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산책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더욱 감사하며 새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양파님 계시고요. 찬양 연습을 위해 오늘도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와, 당신 멋져님. 항상 감사님, 9시에 모여서 예배 준비하며 찬양 연습하는 경산교회 호산나 대원 모두를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세요.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Blessed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기쁨이 있는 회개와 기쁨이 없는 회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쁨이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사실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목적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진 않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 죄를 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대가를 알기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죄 자체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해서 자기 정죄로 이어지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거룩을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랑이 결국 죄를 이깁니다. 회개의 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의 바탕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의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와 기쁨이 있는 회개.

문자 뒷자리 4862 쓰시는 분. 큰아들이 3월에 입대하여 지금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만남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군 생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정병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 주연이 화이팅이다. 4862님 주신 신청곡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박광자님께서도 이 곡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오늘 시험을 치르는 예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또렷하게 생각나도록 합격의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Go Light Your World가 오늘 많은 분들께 응원가로 들리겠습니다. 7월 5일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034번으로 참여하신 분은 5년 전 6월 14일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올해 6월 14일에도 아버지가 2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또 하나님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머니를 만나셨겠죠. 아버님 장례 모시고 이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매년 6월 14일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온 세상이 당신을 괴롭힐 때 내가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어둠이 찾아오고 눈물을 닦아줄 사람 없을 때 내가 안아드리겠습니다. Make you feel my love. 오늘 준비한 일부 끝곡. 이런 흔들림 없는 위로의 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을게요. 전 2부 준비합니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야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2부 이어집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의 안정감도 커진대요. 그래서 위로는 꼭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힘들다는 친구에게 으이그 그럴 줄 알았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가 길어져도 서둘러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것. 오늘은 내 얘기는 좀 덜하고 상대방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0: 클레오 레인의 He Was Beautiful,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CBS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224님 신청곡이었어요. 시나 이스턴의 For Your Eyes Only, 그리고 멜리사 맨체스터의 Don't Cry Out Loud.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나무님, 세상은 문 밖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 오늘은 뭘 할지 아침 준비하면서 고민 중입니다. 남편은 나가면 고생이라면서 귀찮아하는지라 더 고민됩니다. 어디 나갈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 마라.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나가면 또 좋아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좋은 곳으로 두 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반가워요님은 오랜만에 여친 만나서 만난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행복한 일요일 예약이네요. LMNT의 줄리엣, 그리고 5780님 신청곡 블루의 All Rise.

맥플라이 Love is Easy, 코모도얼스의 Easy.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입니다. 용인에서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9753 기사님, 새벽 4시에 출근하셨대요. 와,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면서 힘을 얻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0049님,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남편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덕규 씨, 얼른 완쾌하세요. 사랑합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옆에서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진짜 큰 힘이 되잖아요. 게다가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주덕규님 얼른 털고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님, 혼자서 음악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상은 비밀의 화원 신청하셨고요. 옥상딸기님, 닉네임의 근원인 옥상달빛 노래 신청한다고. 아, 옥상달빛에서 닉네임을 정하셨군요. 옥상딸기님 신청곡 옥상달빛의 칵테일 사랑까지 보내드려요.

나를 밝혀주는군.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겨.

0: 콜드플레이 BTS 마이 유니버스 찰리 푸스의 How Long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23.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서 시스터스 피처링 엘튼 존 I don't feel like dancing. 차 탔는데 주디 목소리가 나와서 사연 보냅니다 하신 8077님과 함께 들으면서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0: 무겁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동결 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 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 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 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로라 피지 Let There Be Love,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노루 오줌꽃님, 선곡이 로맨틱 자체네요. 감미로운 노래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8020님, 동료들이랑 광주 출장 왔습니다. 두 번째 출장인데 일하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수성형, 준영이, 영훈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Forever!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출장이 즐거울 수 있다니 동료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 거예요. 수성형, 준영님, 영훈님 일 잘 마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고 돌아오세요. 3670님 신청곡입니다. The Script, The Man Who Can't Be Moved, U2예요. With or Without You.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새롭다님, 윤주 씨랑은 평일에 일하면서 11시에 만났었는데 이제는 주말에 운동하면서 만나게 되네요.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걸까요? 운명이라고 하죠. 떨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계속 붙어 있어 주세요.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시는군요. 부지런한 새롭다님, 나의 운명. 슈가정님, 우리 정간에 팔남매 모이는 날입니다. 3남 5녀인데 32명이 모입니다. 와, 팔순이 다 되신 큰형부께서 한턱 내신대요. 각자 사느라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데 오늘 왁자지껄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대와는 아침 들으면서 달린다고 하셨네요. 에릭 벤의 Still With You, 존 레전드, Ordinary People.

0: 두아 리파 댄스 더 나이트, 다프트 펑크 퍼렐 윌리엄스 겟 럭키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김진표 신예원의 유난히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약간 달면서 조금 쓴맛이 있는 걸 달콤 쌉싸름하다고 하죠.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 흐뭇하고 가뿐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섭섭한 걸 시원섭섭하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랑도 그렇죠. 이뿐인가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고 또 웃기면서도 슬픈 일을 만나는 게 그게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맛과 감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던 순간들은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요. 아쉽지만 후련하고 웃기면서도 슬픈 날들이 모여서 한편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쉬고 달아서 쉽게 잊히지 않는 맛처럼 그런 기억도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맛은 어디에 가까운지 궁금하네요.